0: 엄마들.
1: 응. 알아. 알아.
0: 너도 너도.
1: 연대. 개치대. 아하.
2: 셀럼. 라피온.
0: 어때?
2: 홉.
0: 응?
2: 마. 마마.
0: 응?
2: 나.
0: 살롬
1: 마마
2: 나뿅
1: 마
2: 무나 아하 앗 연두야
0: Flaaf!
2: Oh, maat! Elin!

0: 아니 분량이 뭐나 피시대 쏠디
1: 이라니 좋겠다.
0: 고주 어둠 어둠은 헐라 디스피크 업무조 어이넘악 스튜디오스
2: 산 히치 스테미오스야
0: 디스피에 쓸막 욕 소라비데 디스피 디스맥레 우라시미얼음
3: kaybeden ebe olur.
2: Hadi ilk ebe ben olayım.